0: 머신부터 잡아.
1: 그건 진짜 양보 못해. I don't fit in but I feel fine.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면 이상하면 좀

0: 여보세요?
1: 여보세요.
0: 제동이냐?
1: 네, 형님. 형님, 뭐합니까?
0: 뭐 그냥 있어.
1: 그럼 클럽 안 갈래요?

조용수, 위드 서인영, 그리고 MC모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.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, 그리고

집별의 별개 내게 스트레스 주고 그나마 네 곁에 남친이라고 있는 난 어떡해 된 게 네가 날 필요로 할 때마다 중요한 만남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내 미안한 맘 말로 표현해봤자 변명

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ank with.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.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.

예.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,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.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.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,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.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.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.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.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.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. 나 역시 나중엔 그들 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.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,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.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.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먹은 정신.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.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.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.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.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

어쩌겠어 뒤늦게 왜 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

0: to you. 사랑은 사랑은
1: 사랑이란 영원히 함께 하는 거.
2: 사랑이란 꼭 말하자.
0: 사랑은
1: 사랑이란 사랑. 다 주는 거. 달콤한 사랑 같은 거.
0: 사랑은 우리 엄마, 형.
1: 사랑이란 인생이다.
0: 그리고 너.

나는 것은 나의 사랑일 뿐. 험난한 삶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 된 꿈. 너에게 배운다 사랑을, 너로 인해 채운다 이 마음을. 네 마음은 내 잘못된 생각을 깨운다. 태양보다 뜨거운 시간보다 영원한 네 사랑은 언제나 나를 태운다.

너는 내 상처를 사랑한다. 흉터난 내 등에 아낌없이 사랑을 바른다. 너의 몸 마음은 날 위해 꾸며지고 내 삶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려진다. 떠나지 마라 내가 늙어도 때로는 헛된 몸에 내가 늦어도 모든 게 무너져버려 때론 굶어도 변할 건 없으니 날 버리지 마라. 나에게 넌 마지막까지 믿을 사람. 세월 흘러도 지금처럼 날 불러줘. 걷지 못해도 뒤에서 나를 밀어줘. 언제나 손에 잡혀줘 내 볼에 입 맞춰줘. 내 노래처럼만 끝없이 곁에 있어.